0: 인도 최전 소소 조직이 세마 튼난도 다 용기야마 니니 바라리야 어다 니기 타네 애니 캐바지 타용도 와 근데 인바 인도 자네 다 조조도 다가르샤 타녀도 라제 세지 시겐지 다 미싱이지 니차 사다 타녀도 라제 세지 미싱이 되기 애니 산제 장기 마치 가서 그래 자실을 건져 봐마 견인도 자네 조 태외관에마 송셔버시 자실을 한게 태와 조 송부여 아래 다지 댄시 시브람에 송아 가다 타와때 앉아 송대겠지 순진부들랑 송대겠지 사제장교 고바 다가라는 시신에 막 송대겠지 자다 랭댕기 에디 저시로 점에 그둘라 다지 댄시도 마 자네 송대버지 뭐 그저 한데도 와 자 댄디기에 다 타네 에네 타네 찌글이야다 처신에 그게 댄시 댄시 때에 에네 가서 그게 랑산 나와도 되디 머추에 시에베 수순 세메 두베 Ini tensi jenis sungai. Dalam rangju tam rawang tensi saja. Ada susun rawang tu juga. Ini kasih kita tensi jenis sungai aja. Minta sana jenis segen dalam na nangsegi. Ini rangju itu tensi saja sini. Umur rangju besar aja. Ini tanya tu orang tu saja mesti besar. Ini so tami juga minta sana. Sunjung itu mana so mah juga minta dalam tenju besar aja. Siapa? Jadi dalam sisi mah lengan kita sanjai jangan ni paralia. 파소 바라슈님도 산재장의 랭댕이 꽤 그게 파마나셔버 디 마도 심주셔네 마 14호셔네 마 쓰여나 아니 러블 랭댕이 타이도 나도 제일 시기없이 아니 산재장의 산재장의 타이도 나도 제일 미식인지 진짜 반대 나와라한다 타이도 나도 제일 미식어디 루루 공부 터도 되다 디레 샌에는 샌드셔는 거예요 제가 다 러블 랭댕이 아마 기루 아니 러블 가데 가래 그래서 산지 이시르베 신다도 존에 마체니 아니야 이시니부 그래다 이시니부 체니 에노 어떤 마체니야 랭댕기 젠랑기 우마바 타녀도 라서 세지 싱행이 되잖아 그렇지 아니 타녀도 라서 세지 미싱행이다 대세 근데 산지 있잖아 근데 나와 차고 근데 시화라 다 주제 봐 뒤로 찍체네 다 우마 타라니 사도 총이 그래
1: Among the Madhyamaka masters, the founding master of Madhyamaka school is, of course, Nagarjuna. And Nagarjuna had many disciples, prominent disciples, students, such as Aryadeva, Puttapalita, Ashvaghosh, Bhavaviveka, Chandrakirti, Mathankiva, and Nagabodhi, Shakyamitra, and so on. And amongst these, those who wrote, those whose reading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which became highly influential, were such as Puttapalita, Bhavaviveka, and Chandrakirti. Puttapalita wrote a highly authoritative commentary on the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and his commentary carried the same name of the author. It was called Puttapalita. And later, Bhavaviveka wrote another commentary of Nagarjuna's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called the Lamp of Wisdom, in which he then critically examined some aspects of Puttapalita's reading of Nagarjuna and criticized them, which were then defended. Sorry, Puttapalita. Puttapalita's commentary was criticized by Bhavaviveka, and later in defense of Puttapalita's reading, Chandrakirti wrote an influential commentary called Prasanapada, the clear words, which is a commentary on the fundamentals of the middle way, in which Chandrakirti defended the Prasangika's reading. And if you, when you read Chandrakirti's Prasanapada very closely and carefully, we will then begin to see that there is actually a fundamental a philosophical difference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Nagarjuna's thought by Puttapalita on the one hand and Bhavaviveka on the other. And one of the principal points of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readings were whether or not one accepts the notion of commonly appearing objects and whether or not it is possible for two parties in a dispute to have a kind of a shared perception of the object under investigation

0: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emptiness of form, then the text suggests that we should also extend this understanding of the fourfold approach to all the remaining aggregates, such as the aggregate of feelings, discrimination, mental formations, and consciousness.
1: 那你，那你讲的碰碰啊，碰碰啊，它确实他们叫咯，可是啊，累积个确实是碰碰啊，对不起。So
0: with this, within the category of five aggregates, all the composite phenomena are included.
1: 嗯，但是呢，呃，学历部，带到确实他们叫东北人的，哎，你成绩没把写上，那，呃，对不对？
0: Then we read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hav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so on, until we reach the last passage, which we read, the last sentence of the paragraph, which reads, they have no decrease and they have no increase. In this section, are presented what are called the emptiness of the eight profound aspects.
1: 嗯，现在第一的，呃，呃，那成年没吧？是呢，人际成年，即还是我们给，即没达到的单位，我们说不起，即成年的，因为人让给。 아니 가시 우리는 스스로 말아서 어떤 데가 랑게 챙이잖아요. 타녀도 아니 에지 챙이도 랑게 챙이잖아요. 요래디 이네 에 그게 당시잖아. 아니 대대비 챙이 말아. 그다 다가는 신기 에 뉴지기 추 왜 뉴진기 깨네 용기 요래디 이네 당시잖아. 내로고 나도 맞게 봐. 다가는 신기 미트비 깬 차인 좀 가야 요래디 이네 에 가서르게 내로가도 땅 가봐 매봤어. 너나 어디 드니시샤. 얘네 방제 처음에 벌써다 이미지 쉬었으면도 다 제니 뭐 자아시면 넣어서 오는 시리 자아시로 취지대 한계 된지 내가 좀 가봐 매봐 깨 매봐 차봐 매봐 땅 매봐 오와 매봐 저 매봐 타대 팀이 된식 민 제니 된중 쪽에 다 계속 와다 니 쪽에 시전에 해지다 여버지를 해요. 여버지 땡중 강라 단 뉴직 땡중 뉴직 땡중 강라 가서게 여더버티 진전 가서게부터 땡중 대 시수 주버를 했을라바이다. 아니 자체인 거야래. 땡중 대 시수 주이면 자연아 아니 시수 주 매바래. 땡중 대 시수 주에 가서 매바래. 자 드네이면 이르자네 드네이고 어 가서 우리 그게 에
0: So we read here that in this way, Shariputra, all things are emptiness, they are without defining characteristics. So defining characteristics here refer to bo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henomena and also individual characteristics. For example, in the case of composite phenomen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re impermanence, no self, and so on, which are universal characteristics of these things and events, and then they will be individual defining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entities such as form and so on. These characteristics do exist on the relative level, and on the basis of that we define things and events. However, these characteristics do not exist as ultimate natures of the things and events. Because and this folks, because if we were

ten number jenga mebe hada thamo da number me do be ten umo chuji ying le ma ye jang ta kan de na jo la me gi ta ka so re shung xie yun de zan ne qi se a dong ba ni se a ten ta ba se de meng gu ji ta se de a gi ka so re da ten da ka so re gi 다니일다 고고야래. 유춘이 직체. 되게 안다 고네 셰셰봐. 너가 두문 우메 따와도 직체. 아 되네 유제 뭐네. 남도 가시고래 그게 남도 차라 참아로 파 가네. 다 되네 외세 믿어 봐. 어 다 대 직체. 다 되니부터 아니 간다지 직동 열미스네인다. Sedon Sungjus named, any casual pig, Pena, Tadon Yemis named, that digan, so digan something yard. Saturday in the she Pena Uma Chuji Ying, Mayola Saro, Chuji Ying, the young Mayola Saro, the Chuji Ying Saddle, Nin Jigodua, Rigdon Yemi digan something or it. 배나다 거주기 폐지다 리동 예미 다 저디가네 착제 첨부 다 데려 가 보셔야 돼요. 아? 그래서 사제는 소나 아니 사와 심지 체니 동바 심지 런신 세동 순주 순주 저제 체네 가서 그 세동 지민가 세동 순주 거리야 다 가 보셔야 아니 배나 저버 첨부다 탐에베 쉐바 쇠하라고 뮁메 리바 쇠네 리바 상대 송대하디 유진다는 것이 거래 따디 모가다 랑신 순주 당강미 투지세네 송대하 따 투지강미세 송대하 와다 디기 따 간다 사기거니 따 간다 창매니 슝기 따 그게 따와 쪼송해야디 어디리리 따 릭동임에 가는 것이야 다 갈래 구도가 그래서 따 안다디 디신이 띵인지 세대에 다 소 대강 상담 줄이 디신이 우메 따왕 예바 상마임바 우메 따왕 내식으로 체벌 왔대 드네르베다 직동 예미기 디니 이니 신랑 나발 샤데 버지기 에니 군낭 띵인지 세 만조 돼야지 그래도와 사디데 임바 인두 다 안데데 넘버 미톡베 테 우마 최지 인데 깡 마요라스 군소도 파베 수지 꾸야 싸우러 검신 냠라 만데버 권베 루보스. 다 저번 신부님 지내 지내는 대비 최참제 이게를 매번 구순 투기 인구를 정신 이해네 인물을 떠내 관바 대자. 단디 나와 서주스라디. 아까 다시 다 마다 관대게 쉐지 탐실로 아드시아마다 보는 시기 유기 춘이군의 삼 담배 있나야? 빼나 바로도 신부 태배 중래야 시시 념니스 수구도가 빼나 원도 지나 시시 념니스 하시고요 아래. 다가는 지금 로드고인이 흉먼고 난리야. 아니, 시버런신 매번이, 양해되시 제반이 순환하고, 컨대 예민은 그 순우도가, 스시님이 순우도가. 단디, 유춘이를 꼽으시. 유춘이는 삼담배이나, 니가 런시 동부인을 집어치. 단디, 난조 난고 텁기 겁을이야. 다, 이시, 육매시에바 쌔도되는 시기에바 이르자네. 다, 낭시시비 최대 탐자로, 빼나 사운드비 최대로 제배이나, 아니, 팀버. 롱중 중어 룩도 시전에 송대하게 다가다 가시고리 그게 지 친한 게 풍급지지 쉬어지 탐자로 아니 레롱왕게 용대야 당연히 마답에 풍급지지 쉬어지디 레롱왕게 레롱 是吧 레롱왕게 용대야 레롱용야 되지디 人心解주 떡배 용대야 人心解주 떡배디 낭지 토송 용대야 다 낭지 토송의 人心解주론 人心解주 대인이 가시고리 그게 남도 숭징기 아니 숭징기 남도기 숭징기 룽기에네 다 노세네 아니 가시고리 그게 레사제 아니 누주 코코대야 누주 코안주대야 도신구 여러봐 자 딱 팀벌 로도스잖아 다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보고 웃으시면 되게 다 면접 보는 중 그래요.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이 과일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아주 과야.

0: having to go through hard asceticism and endure hardships as the Buddha did. However, this I think is wrong.
1: 다 좀 된 얘기 아니 뭐가 싸운 게 아니 도마에는 이유 와르슬리야 아니 중국 당국이 권한이 말이야 담바 실에 잠데 아니 중국 권한이
0: So following the attainment of the full enlightenment, the Buddha, when he first began to give public sermons, teaching what he has realized, the first public sermon that he gave was at in Varanasi, and the theme of that first public teaching by the Buddha was the Four Noble Truths.
1: 단디 산지의 추격에 룸시도 부드레샤
0: And I feel that the Four Noble Truths, the teachings of the Four Noble Truths, really lays down the basic framework of the Buddha's teaching.
1: 제네다 좀된데 런이 아니 김네 김에 봐 저도 중네 런중국관에다 냐버 잡았나 되네니 이제 코롱아데 귀신고 되네 알아서 봐 지 코롱아데 되도 되디 아니 가서 우리 그게 이신건도 주니 지 되네게 타네다 저도 중세 간다 좀된데 담바 런이다 아니 콩 코 쪼디디 김네 김에 봐 저도 중어 상주를 내 되게 차 되게 가래 those 전에다 낭배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담배 나리야 럽중 물미 다 그게 젠젠진이 담배 진주 뺏음 차디 가서 우리 그게 걔네 친구 차 되게 가래
0: So the Buddha himself, if you look at the Buddha's life, Buddha himself gave up the comforts of the royal lifestyle and adopted an ascetic lifestyle and led a celibate way of life by taking certain ordination. And also amongst the first disciples of the Buddha, such as the five disciples of the Buddha, all of them also took the vows of celibacy and grounded their spiritual practice on such a lifestyle or way of life. And because of this, in the history of Buddhism, from its first evolution, the members of the monastic or order, members of the ordered community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Buddhist teachings.
1: That didn't matter. 전에 와다 줄때 되게 아니 그게 가시고래 뇌 아니 라랭 거리디 아니 코르기 가서리 결혼즈 아니 링신의 영 링신의 영배 그돌이야 아니 전에 달리야 걸로 쉬고 쉬고 쉬기 채 도스는 전에 내가 마 잡았는 게 능는 게 아니 방라 두두 샤워레스는 초화자단 두스 샤워레 잡아든지 시키고래 따와든지 시키고래스 전에 따와든지 테디 마침된 되겠다 마 그도 그도를 막 걸어 붙는 게 능는 게 전에 또 전에다 뒤에 로단데 이리 차버래 뒤에 친구 로단데 이리 차버래 전에다 대단 체비지 그게 응시이니 그게다 냠는 시야래야 아니 그게 대바실이야 대바시 남샤디 시베 타네 다 라링게 이르잖아 아니 자주 소중한 걸 남고 타네 단 로야지 송유아래 다 달라 토마르이니 가시고 그게 신의 주비아지가 대내이니 상동 주비아지 제다 신의 주비아달래야 신의 그게 심 지지관이야 바도 중에 조디 친구 친구지 자 근데 인도 지 거배년 볼이야 토마르이니 믿고 거미야 믿고 거미야 다가는 신기이니 아니 미두가 가서르다 랑그 류네파 아니 이제 페나 서식기로 가고 미팅에서 되고 이제 된대기 막 고민하는 얘기 간다 그래냐 뭐 해지 지기 여사래 되네 아니 미네 파트 미두베 다 긴르 파베 쳐버지 파트 야 초드 제네야 수 두유르산에

0: 어 대단히네. 말하는 줄 때가 냠냠. 들도 스파이를 자네. 에네. 지가쇼르다. 말하는 라모 코모즈 자바남다 지 말하는 합탈 옆에 거기 루유를 마셔는데 영대 연구도 와. 변화 지금 좀 된데 지금 다 셰스야 소로. 지금 좀 된데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양 대민기 지금 루루 야세베 셰스니 지금 담바대야 소로. 근데 다 영대기 와네. 지나다 변화한다 그래서 가시에 배제다 사인용이 와래. 안다 대도론 쇼룬 붙이 다 샤사르리 콩게니 대구치즘 질려파 떠오는 추주, 송주, 그러나 그돌이야. 아니, 미, 디 안다, 르무시, 송주 나스 디, 가서 올다, 뉴유르 신주 제사리. 디 동고 간리야, 안다 떠오는 추주, 안다 가주 나야 디기, 러주 영사로, 찰림이 삼을야, 르무시, 또, 세주 송어래. 르무시 제주 송어지 말해. 르무시 대미장가 나야, 로망구쇼, 뱃카리야다, 간다치, 러다 삼아 뱃찰리시래. 샌데샌데리 공타가 까미 쇼는 가지고 숨기 들을 수 없죠. 내 다음 시간에 얘 잘 내 자갈이 양 가지고 다 데벨롭 더 십주 플러스 되는이야. 제 더 선배 커도를 더 시작 주주 된 게스게 이거 말했지. 이네 샤베 커도리야 투덤 중에 된데 다 망고 중소와 샤 망고 중소. 나는 요즘 시 샤고 중소 투덤 쇼지. 나는 얘 잘이야. 그 다음 살아 안 더 사제 캠부지. 콩 샤부줍든 가서 어디 두둠을 실아들이 별 라초 쉬우지 그래 좋은 순서로 이용되게 엔다 러니즈 코너리 펠리아 냐롱리아 캠보 아추스니 콩 젤룰리아 시야 중타주리 둔자 지금 나눠리아 코랑게 구분 뱃갈리아 아 예체 옆에는 콩고 서로 답변 미스코르 뱃 문사 쉬우니 쉬우지 그다 갈래집에 차례지르샤 서르야 로카시지 롬니 나브레사 그러나 자원님으리 그러나 서르야 로존체 차브크로스티 제네오다 지금 난조마이 냠신당에 조오풀버레샤 제네오다 로니즈 콘르리 코안다 젤룰 다시가 중타주리 코랑랑 기두다 아니 코랑 모시바다 최로 지금 망고스 투주 제네오 근데 이건 중타주였다. 다만 늦었자야지, 나란솔다 냠용도 여 말이지, 이내다 늦었자야지, 다 냠용 캔사실도 용되기도 와. 난 니 용야지, 코란솔 냠용 더스지, 깨야게, 가서 우리 그게, 담바, 냠래 난다, 충벌해. 담바지 땡에게 다 땡주디, 꼭 쿵댕이 붙지. 디 쿵 똑세, 너도 규디디다, 꼭 찬댕이인데 붙지, 가서 롤러질 해보도 와. 자, 근데 제인도 자네, 아니, 담바점된데, 구지떨라, 쏘기, 탐해버지. 아니, 도지댕이, 내리야, 아니, 졸람, 땡직 내, 송대, 송소원의 졸람, 내, 아니, 얘기 비교 가서, 세미지십에 이신원도 제접어도, 튠칠리야, 침바, 튠칠리야, 응원도 잔, 내, 대내가 와서 상계니, 디펜제드 상계는 잡아인 벗으면, 디디, 다 태고 투무원도 잔, 디레마도, 구시덩이, 다 상계지. 가서 우리 그게 전주 선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시켜 주시면 난신식이 딱 꽃이 떠니시면 아니 이제 시켜 주다 가오래. 자, 근데 이 뭐 인도인이 도우스 사무소 다니는데 다 전주 선배 때문에 송시하기 꽃이 떠니지. 초고 주고디 론주 쪽에 아니 다 꾸이 가서 우리 그게 주변 대가를 신받다. 론주 쪽에 꽃이야디 이시 주고 인데 가서 우리 그게 다 뒤제 레드 멀람 그 말 간다 롱주 쪽으로 구세야지 추구 뒤지 이인래 어느 그게 샤르데 버치다 초구 쪽으로 구세야지 뒤제 감다 메바 다 참바지 이니 꾸이 잡아 샤르데 버치 대자호 용서디 이니 이시 추구스네 나도 모니 구스네 나도 간다 섬는 신남다 다디 루르지 참타다 그게 빵베 아니 자연의 된데게 모니지 꾸래 다 샤댕했지. 근데 이렇게 시더니 있어야 돼. 이 신의 지금 삼는 날이야. 지금 가서 그래. 그게 그리스도와. 근데 이게 되셔야 되려야 삼다에도 샤는 거.
1: So based on our personal experience, if we have some taste of these kind of spiritual experiences, once at the personal level, then based on that, we will be able to then understand the various mysterious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great masters. For example, and some of these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that are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spiritual masters, some great masters, some of them may seem at the beginning, at first glance, almost sort of beyond imagination, beyond our comprehension. However, these high levels of mysterious spiritual experiences do occur. For example, in our own, in the case of our own lifetime, for example, one of the great practitioners who is now no longer alive, Dalmusha Purumuche, once told me that when he was transmitting the empowerments of practices related to the Thalung lineage to Dingwa Khenzhe Rinpoche, Thalung Rinpoche told me that while he was performing this transmission ceremony, at that time he had a direct vision of all the great lineage masters of this particular tradition, all of them vividly displayed on the beams of the room where he was giving the empowerment. And this great master, Dalmusha Purumuche, was someone who had spent many years in Chinese prison and who had really no reason to for any pretension or any reason for telling lies. And so he told me that he had visions of these great masters vividly on the beams in the room. And also, in the past, if we read records of the lives of the past masters, we read about great practitioners having direct visionary experiences of Buddha Shakyamuni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Buddha in the visionary experience. Similarly, people having visions of Nagarjuna, Indian great masters such as Nagarjuna, and receiving teachings from them and so on.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do occur. And also recently, I met students and also colleagues of a practitioner from Nyarong region from Tibet, known as Khenpo Ache. And he, although he was himself a Nyingma practitioner, had studied at Sera Monastery, then later led a life of hermit practitioner. And the main primary practice that he was undertaking was recitation of the six-syllable mantra of Avalokiteshvara, Om Mani Padme Hum. And he had repeated that mantra for many times. And also he was a practitioner of Vajrayogini and Vajrakilaya. And the students, his close students and some of his colleagues told me that when this meditator passed away, within a week, his body dissolved into rainbow light. So these things do occur, and this is also quite fairly recent. And even in India, during our lifetime, although some of these great masters have not displayed any supernatural kind of feats during their lifetime, but at the point of death, for example, in the case of my own tutor, late tutor, Khyabchulin Rinpoche, when he passed away, he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3 days. And recently, about 2 years ago, there was another practitioner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0: 단일자래. It was 2 years 말다, 단일자.
1: Sorry, it was not 2 years ago, it was very recent. This was a Saikya abbot who remained in the clear light state for 17 days. So these mysterious experiences are not only recorded in the biographies of the past masters, but also they do occur, even our own generation as well. So when you look at these accounts, and then if you have some personal experience, even a glimpse, then you can connect with these accounts, and then at least have

0: Arabe na shijin, shijin shung didawo. Eno, che tamje, su ne changshok su dun param. Su ne namjin ka pagi, che tamje lo, eni, ngon yi zhubi don le, shen ni. Su yin du zane, dan di, da jishin pa kaya lana, eni, halam be, che chetal zhugu yore. Chetal rodeba jita, di ngon ne dana da. Pada sem dindu sheji shen ngon ne, du si yin du zane, da wan di, eni, da halam be, chetal zhugu. Kanda jadi ini begini tu sahne, tak? Ini cuma ni dek kongba, mohon tak kerja resda begini na. Ini orang dah dapat kongji ni, kongji, dapat kongji lo kongji ni, tak? So, hasil, deh, ini dah, tak? Dapat kongji lo kongji ni, ini, si jing dekalu ya, ini cuit macam moni meba suya deh, ini, moni mesu sumlo kong ni, ini moni meba suma leis. 대안에 동반이 있으잖아요. 강동의 시. 아니 강동의 각자. 각자 대시의 동의 동리세네. 거기다 수명이 있으잖아요. 아니 어디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가시다 가서래. 샹왕 조어든 뉴제체. 다 가다 가이네면에 샹왕 조어든 뉴제체. 전에 다 저리 이미 있으잖아요. 뉴제가 당 안으로 편현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뉴제가 셔나 차되게 아래. 자, 드디어 이메일 인도산에다, 조 샹왕, 뉴제기 샹왕도 조를 지니, 다 샹왕. 대에니, 강계 동안, 각자디, 에니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에니 가사디, 신용세 군다, 손배 남겨다, 대야도 신용세 군다, 대디 이발에. 각자 군다, 대체. 다 샹왕, 에니, 다 다마다게 샹왕 강이나야. 다 디에디, 에니, 가시오르 그게, 가족 군다지 동배 애네 동바 용주 티체 저는 어디 전이 숨 체니 아다 드디 전이 숨부디 뭐뭐 숨체니 다 뭐니 숨체니 다 대숨부디 레절이야 뭐 동수 말하지 알았어 봐 아니 샤완께와 뭐니 매봐 아니 군다 아니 전이 뭐니 매봐 아니 용주 탄다바 뭐니 매봐 전 다 뭐니 미수 숨로 거네 아니 저 담제 ena ngoni me bare che chune de du sum bare ma da ta chi sim bare de ni ene be su mi ta mi chi mi ro mi je sa chi ma re sum bi are ga da chi sum wa da nan zum ba ya me ba che ne tam je lo ene ga su ro pe ngoni mo ju sa de gong ba de xian de sum bare ma da ta chi sim ba kan de ma re che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 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categories are explained as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ll across the board and categorically. So Chitta Mantrans,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is and argues that these sutra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cannot be taken at their literal reading. They cannot be taken at their face value, because if we read them literally, as the Buddha has stated,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discriminations, and so on. And then, you know, that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would constitute nihilism. So then they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y primarily deriving from Buddha's own scripture known as the Sandinirmochana Sutra, or the Sutra Unraveling the Intention of the Buddha, according to which a theory of the three natures is developed. And so the mind-only school explains the meaning of Buddha's teaching on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